그러니까 우린 넘기나 있죠. 태양 아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불어나기만 하는 이 체제의 맹점을 우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? 세습되는 역량은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환경의 변수는 너무나도 유동적이면서 너무나도 고정적이지요. 이제 잔디는

0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1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 우리의 이해와 사고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

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, 전북 북부, 경북 북부 중심 돌풍, 천둥, 번개, 우박 유해. 내일 새벽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비. 수도권과 강원도,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